처절하고 그 아름다운 걸 이 춤은 당신에 대한 날 사랑 그대의 목숨을 거둔 목숨 몸이고 나의 목숨 분명 운명의 장난 또 불멸의 사랑 절라버린 너의 밤이 건 붉은 빛으로 남아 가슴 차게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나